아수르의 영혼 드라비야 나사시오 나순지야시 와인의 미아라한테 싸우냐면 어찌야시 와인이 아니야 나이뇨 어나베 미바와님은 싸이야 미원이야 미니

아츠 사라 아아 와라 에 Come on, come on, come on. I will sing it again. 멋이라 네네 오 아츠 Sing it, sing it, sing it on the way. 아 와라 네 아마니나 원시라 네네 예 아츠 사라 아라라라 아 와라

살살살살이지라 마이야 백장 왔어 미니가 좋아해야 돼 쏘네 아프다니 쌍다 탓한 눈이 없네 이놈의 개새 미니야 파하오냐 돈자이 파다그르나 돈자이 나야 이냐예 냐고 포가세 미니야 어파타 미니야 어파타 워디야 이야네 카페 파하오냐 돈자이 Yeah, that one, I'm a sour swing. Wow, the top of you. On nous avons mal de voir mes sorts, mais ça c'est la vie de nous. Quand vous venez, allez, ma yannick, ma yamana poitrine, l'enfant est comme un salon, ma yamana est pas bon au sol, l'enfant n'a pas plein de bonheur, et sans faire une autre.